0: Laugh Bites on Red FM.
1: One day, my wife asked me, "Do you remember the day we first met?" And I said, "Of course, how can I forget? That's the day my freedom expired."
2: Signal 1203.
3: Mais quelle bonne surprise, madame Young!
4: 난 지금까지 미슐랭 3스타 셰프로 꿈꿨는데.
5: 사람이냐, 귀신이냐?
4: 셰프요, 요리사. 어차피 돌아갈 방법도 모르니까 2판, 4판이죠.
6: 오늘의 요리는 스테이크입니다!
4: 파스타.
5: 파스타.
4: 맛있죠? 맛있어 죽겠죠?
5: 네가 죽녀 살고 싶지 않은 것이.
6: 누구야, 어서지 마! 아니, 지금 뭐 하는 거야?
7: 전하께서 그 계집에게 흥미를 느끼신 게 분명해.
8: 주사자나랑 저랑 썸 타고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?
5: 썸?
7: 내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.
6: 정말 돌아가고 싶어.